라레루 누때만은 못사오수 엔디타이는 비비슬라펀 똠슬라파오뚜 라레루 포덴베슨센 스와이수 온디즌드나오조무드 겐예수오 라레루 콘도르 산트만 수 라이즈트르 데 엔사우스 혼센 스르즌 트라우마우스

라레루 누때만은 못사오수 엔디타이는 비비슬라펀 똠슬라파오뚜 라레루 포덴베슨센 스와이수 온디즌드나오조무드 겐예수오 라레루 콘도르 데 산트만 수 라이즈트르 데 엔사우스 혼센 스르즌 트라우마우스